0: Aguascalientes. Mantente alerta, mantente alerta.
1: Yeah,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